축 눈물이 한 방울 맘을 애써 정리하는 게 보여 불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게 지금은 그린 나를 보는 것 같아 얼음에 저 끝에서 끝 걸으면